0: 빵짱 예리쇼!
1: 국대도 슬가로 살인사파인제 스쿨스플라이스 반가운 경감및 서브라이
0: 빵짱 예리쇼!
1: 뭐다 무필리언 임포텐 료칸 흥망한 바다이 싹갈로와까
0: 빵짱 예리쇼!
1: 바라사 바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한 바라사 베이비
0: 빵짱 예리쇼!
1: 마이 먹어 벨락 룬나 프레스카 하길라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도라스
2: 초이! 마이 알코올 가보다 초이!
3: 네이! 아눈 뭐 앙 알코올?
2: ipaligo ko sa bigo ko para mapatay tanan niya kagaw na nagtapik sa iya babay dor.

0: 빵짱 예리쇼!
1: 대도시 가구, 살인 서플라이즈, 스쿨 슈플라이즈, 가까운 가미 서플라이
0: 빵짱 예리쇼!
1: 뭐다 못필리한 임포트, 로컬, 극방은 버거이 섞어놓고
0: 빵짱 예리쇼!
1: 빨아서 빠는 빵 맞춰 빵 섹시 빨아서 광고가 빨아서 베이비
0: 빵짱 예리쇼!
1: 마이 먹어 벨라 클루나 프레스카 강일라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도라
2: Choy, mamakalgo Choy ang gogo, Choy.
3: Ano nga klaseng agogo?
2: Ang makapanula sa uhaw ko, Choy. Kaya uhaw-uhaw, naging ko sa pagpalagga niya.
4: This is your MOR safety tip. When you enter a public restroom, take one quick second to glance under the stalls. Not to intrude, but to be aware if someone is inside, or if something unusual is happening. That simple check can prevent unexpected situations, especially in tight or unfamiliar spaces. When you know your surroundings, you can better protect yourself. Stay alert, stay prepared. Smart safety starts with awareness.

0: 빵짱 예리 쇼!
1: 그때도 생각으로 살인사 파이언스의 스쿨 슈플라이스 반가운 그 가미 쓰블라이
0: 빵짱 예리 쇼!
1: 뭐다무 필요한 임포르텐 류팔 끈방은 바가이 싹칼로와까
0: 빵짱 예리 쇼!
1: 바라사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한 바라사 베이비
0: 빵짱 예리 쇼!
1: 마이 망가 발라 끓는 프레스카 하길라 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도라
2: 쇼이 마바칼 구멜라시모 쇼이 상 불룡아 빵팔라우아이
3: Ano? Bulong nga pang palaway?
2: Oo, Choy. Painom ko sa bigo ko, ah. Para hindi na siya pagkursunadahan sa ibang nga babayi.

0: 빵짱 예민쇼.
1: 그때도 슬가로 살인 서플라이즈의 스쿨 슈플라이즈 빵가운가 가미 스플라이
0: 빵짱 예민쇼.
1: 뭐다모 필리언 임포르테 로컬 끙방한 바가이 싹갈로와까
0: 빵짱 예민쇼.
1: 바라사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고각 바라사 베이비
0: 빵짱 예민쇼.
1: 마이 마가 발라클루나 프레스카 가길라마스 고카스 벤데 구아도라스.
2: 조이! 바시, pwede ko na kabakal si mo Spider-Man?
3: Anon mo si Spider-Man?
2: Basi, tungod siya, mangin amazing man amon nga love life sang miga ko.
4: Kapag may you and me, there's more.
5: The soundtrack of your heart
4: more sa gabi
5: is on M-O-R. More Sagabi.
4: More Sagabi.